때리겠다. 어, 나라스라. 그럼 모호는 거, 오빠라 뺀 거. 와니스 라카반 때가 아쿠네 하는 보통. 나는 숙가 당근 아쿠 마다 설바이스 모호는 거. 그럼 끼리 아웨네 뉴끼리 끼리 어떠시라. 마라시라 무시받고 무시받고